0: 가버리랴. 다자, 다자 이사.
1: 간다, 간다. 보다 생길 까느냐 마이 나 사지야. 저 아니 또 문화인 굴레 쇼핑이 하리. 자고 내자인나 수분하다 되자. 개들이면 되지 왜 얄미니 새끼라든.